0: 여기 어디입니까?
1: 우리 집이에요. 우리 이민군 맞으시죠?
0: 네, 전국 이민 지원군입니다.
1: 아, 어떻게 두 손만 할 수 있죠?
0: 저는 서선석입니다. 바로 강 근처예요.
1: 정옥이에요. 전산지원대 소속이에요. 지금 얼른 누우세요.
0: 아, 아닙니다. 저 가야 돼.
1: 아, 안 돼요. 저 치료 마치고 가셔야죠.
0: 아,
1: 혼수상태에 빠진

0: 일하고 계세요.
1: 아, 괜찮아.
0: 하지 마세요.
1: 에? 괜찮아.
0: 하지 마세요.
1: 정말 괜찮아.
0: 많이 나아졌어.
1: 성호가 떠나가기 전에 상자 펴줄게.
0: 가시겠어요?

0: 곧 정전인데 그래도 떠나실 건가요?
1: 저가 사실 나도 난 거 싶어.
0: 아, 그럼 가지 마세요. 안 돼요?
1: 그거 안 돼. 우리 부대를 떠날 수 없어. 돌아가야 돼.
0: 그럼 저도 갈래요.
1: 그거 안 되지.